저예 내가 그날을 왜 타고 난누 사라크 이거 수업인데 그 고민이 다는 이제 트루케이다 있는 애다 안 먹어 와자 리카나 오모데 거리 먼저 녀사 탈리 또 거기 길에 너 아크리니 기다리리 기거구 이다리리 너 이따기로 리오코에 난 아니가 코네 거리야 또 걔네 그라디 너 아크리니 기투키 지타리샤 거리 또 기길에 너 아크리니 개거구로 누라고 타가 거론 오냐 데키라라 워사프이니 Ana kanana ara inboxing na ekodo kodago rede di monoko jiro ikanda nipigie na nitakupigia ndo wako ah.

0: 왔다. 우리 사와 스코가이토 그제이 살림마 아루토고 스코가이토나 조스 가토미르메나 디제이 파투 아토고 히타노메타 니오두리 코라고 타가고로 나마나마 아이고 노에도 코로 오이키 에아리아 아이나케오리아 키나 오라이구아 노에도 코로 오이키오리아 오이나자 키오리기노니 로나 아제노 네기노요 akiuliekiama sio yenyewe wanaikirio tuko hapa tuga weekend tudaguthie turi andu mahumukite murutana mesirio maingi nietha wakenere na muturire weekend ri utidakuruga kuona mapresha oguo undu ucio enaguo ri wanaikiria tuyaha utigirira no ahuthirwo ni maundu kwaria ni kwendana na tigutuanira cira nikio niguiraga ndukaugerie twekorere guo undu ucio rakurituhira ona dokoge harioli no dosio ne joy auta burukia ori harioli ni uguthikiriria athikiriria ri ni ukugia haja na ni ukuhumuka mesiria mahorere ni da inyanyo cia rosini
1: Kiambu County kumalari okutia ngumo cia shania metabone 92.2 gukena fm gakanega itu